0: 식사하쇼.
1: 식사하쇼.
2: 네.
1: 谢谢你.
0: 감사합니다.
1: 감사합니다.
2: 네.
1: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2: 不用学这些，学他干嘛？我给你做翻译。你说，在北京登记不好吗？也能让你爸你妈安心。
1: 我也得让你妈放心啊，这都快结婚了，她还没见过我呢。啊！
3: 아이고 여러분,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랑 한장 모아 올리겠습니다.
0: 이모 이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
1: 谢谢谢谢谢谢。예예예예예
0: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앉으셔 앉으셔 앉으셔. 네. 많이 앉으셔.
3: 介绍一下，这位是我二大爷、二大娘，啊，然后这是他们女儿，你应该叫赵姐。啊，姐。来，我们敬一杯酒。来来来来来，谢谢谢谢。哎，谢谢谢谢。哎，走走走。哎，走走走，主席给我们拿着酒，哎， 감사합니다，哎，감사합니다，哎。
4: 아들이 잘나서 그렇지. 일단 대학 연구생이다. 우리 아들 딸은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먹지 않으면 아이 살이지. 자자자 한 잔 드리셔.
0: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1: 감사합니다.
5: 你知道我们这个潮语啊跟韩语不太一样，口音不一样。
1: 你妈是这么大，妈是这么大，妈是这么大。好吃怎么说？妈西这么大，妈西这么大，妈西这么大。好吃怎么说？辛苦辛苦。嗯，怎么样？吃的还好？
6: 挺好的。嗯，
1: 怕你吃不惯呢。
6: 哎，不用你收拾，别给衣服弄脏了啊！我自己来，
1: 好，好，
6: 来吧。
1: 嗯嗯，
6: 放。